0: 아마 목도리에서 파이탕집 내. 아마 이렇구나. 그 구비는 목도리로 파요. 넘보다 쓰라이처럼 그 와인으로 킬리자카.
1: 아 아니 나나바이 킬리자카 목도리로 파요 나.
0: 쓰라이처럼 넘보 킬리자카. 그 어제 담웅럭노 능 아스케 함자카. 아버님 그거 샤브는 인스파이어 칼이가.
1: 인스파이어
0: 담노 누구네 능 아로 카바사카니니.
1: 앙 사이프른 지미노 아니 마토바토 성. 브럭 더 다음 그리캬 브럭이 버시노브로 가요다. 이게 아로 버시노브로고 그게 또 다음 그 방글라니 르사몽 바울로 어마하이. 그게 신 인스트루멘트로 그리. 그게
0: 떠판은 녹화.
1: 떠판은 녹화. 그게 본 다음으로 보다 떠판 동거 나거라고. 그게 아로 나이네 그 본도 판에 보롱망 담만 놓고 이제 담몽나 이게 신이 담몽나 그냥 녹이야. 이게 본이 쿠로 가나와 아니 마토로노 클레요 나나 성로 그번 쿠로 가나와 마이게 이게 자루 걸 자루 삼아 가나와 엄마 엄마 이 담몽런 거 이게 앞으로 나이냐 무슨 거다 안
0: 아 저런 나이냐 무슨 눈마토 너거 눈마토 아 바울 한강께 또 둘럭 묵하나
1: 둘럭 땅과
0: 하모니엄
1: 틴타라라
0: 틴타라
1: 예 엄하이라
0: 틴타라 마나 또 틴타타르
1: 예 틴타타
0: 아니 그 진이 점프랭부 타이카노 틴타노 나 아부에보 기샤 펠라요
1: 페로
0: 또 틴탈레 틴타노
1: 예 틴타노 페야타 뭔가 페로다
0: 안게 아버럭 누구네 니누
1: 예
0: 진이 부
1: 진 너버 무슨 거다 안 그게 어머나 안 사이도 가대로 신하니 문이 문이 선 거, 진이 너그러 거, 뭐이 너그러로 파견 가, 진이 가민이 아니 나나 성럽다. 너그러 다기는 뭐로 봐, 땀땀땅, 엄마해를 싸모, 땀모로 선 거, 그버럭 사오, 감노 그날 때 가부 사오다. 아니 에이즈니비, 저라이로 아니 학살라이로 판다. 물론 땀으로 누기 안 그냥 진이 땀모로 거, 저걸 저런 거 거의 버럭, 만에 땅 아기는 보러 가요. 응. 엄마 하이럭.
0: 땅 모더나 파야.
1: 모더나 파야. 엄마 하이. 이게 아무로 누구한테 뭐 그다 그만 엄마 하이.
0: 보러니 어 꼭 그나네 니니 엄마네 부카로 바이자 탕작 사거든.
1: 봐도 봐야. 앞에 니나 그거 안 로미도 나이 네. 엄마 하이게 싫은 거 있다 복수자라.
0: 되던다. 되던다. 아 하이게 나 뭐 아게 니니 바이 사고가 서로 오지 프로 사자 프로 하고 그때는 응. 기차도 부카래 나.
1: 아 아무도.
0: 나 부야잉 जतर से मॉडर्न आ वेस्टर्न म्युजिक गो आज हाइफनो आ तब निजि निन निजि
1: आ
0: कठाइस करै दिबा जेसपा नंथं यारं न पगना क करै गय नं तो सारेंदा बाय जनो दा पुले दांग दुखना का समय खनार का चंग प्रमु खना सारेंदा बाय तो नं जाद निनो बाय खले मा खना का तेता म सारेंदा बाय तेता म खना रे माने
1: सारेंदा बाय
0: tabung ni modern ni resamung ro katal resamung ro
1: modern resamung to ang sarendo asik tamje na hunna no pia obo bo modern han khob ja go pia jadunia ta tal gnang agi ni resamung na khamle tam khagi chan

땅도따북땀카나리카티니보롱그랑다쿠르삽그릉어른데그르마니르사몽와디메세메세피앙타이탕땅사르삽땀이카나리나무송과라어빠이빠이타고티니르사몽하팔니르삽그릉보토송야카르칼랑카보롱그랑다쿠비말데그르마비니르사몽도저토니카원동고어머나앙수무여담에게서

아로 러고 탕나니 수두노 피아바 아쩡 따부 아가나 기니니 러 게토 랑 난게 하야드바 말쿵 러고에 탕나 난게 러 퍼는 이마노 피아바 룸디 아구리니 따부 둠부 러 퍼나 타나니 응카 응게토 아구리니 타나 응게토 랑 난고 하야드바 응게 아로 러고 퍼나 저라오 박사 탕마 양탕 피아바제 가나 기니 동나이 둠부니 가나 기니 동나이 버럭레 나이시 아까이 마 하이 에바 무슨 탕시나이 니 박사바 사마니 카나오 하야다 그게 증가나 기니오 파노 증 저라오 박사 누기안고 박사 탕자근고 박사 아까이 아보 증 가나 로고 파노 증 나이 두구이 증 베라이 마노 하이다 그게 파디 허저라오 하이노 하이 르자봉 노록니 바게 그나토톡 르자봉 사라사 포인트 오크 메가하르스 FM 무젠토 그나이 동디 로기 동디 허저라오 스튜디오 아숙사 앙 알즈 비노타 그게 노록니 바게 르자봉

만카한게베라이디아아양우양나시게하야되바그게파디증따북쟁매네크나도또코랑반다크나도또코랑반다오크나도또그루차봉증크나라이네